0: 마요시부자부자 기후가 마침 공격이요 무기무사 무동수의 공격이 쓰리 쓰리 오해가네 형사 오해 쇼스
1: 하이 하이 스군이 쇼스 도소세요 하이 이리지캉 이나이나이 山本卡比
2: 嗨 西風口は八郎軍に大そばに今すぐ全社隊の北海道土佐作業必ず西風口西所作業お国のために命を懸け全力を尽くせはい安心ください
3: 私に任せください。必ず八郎軍を殲滅いたします。
1: 行け。